0: 똥똘론 한진 외힌 똘레라
1: 고
0: 예인 바탕 미팅 아뚱라 가이타 인유르 가이탄 푸체 만토라
1: 고
0: 파르가 안토르 마네레 고토
1: 고
0: 맞죠 또 가이타